0: 뭐 아께 돈을
1: 아 나이 데링아 당어 오타 오타
2: 야 강아지 꼬리 돌투코 FM.
3: Kia ora, it's Logan here from Catch a Fire, and you listen to Radio Tautoko, Mangamuk.

0: 와, 카카오 터졌다, 아따야, 아따야, 아따고, 아따야, 아따야. 아따, 오빠, 헐, 석가오, 이렇게 기다려요. 나, 나, 헐, 이 석가오, 기타 석가오, 이따인가, 치카가, 누가, 코를, 어떻게, 나라, 이라, 아따인, 와, 마치로, 너, 이따, 와카타오, 이따, 오, 와, 마. 아, 기타, 와, 마, 아따오카, 그만, 마, 이따, 파오카. 이따, 타, 이따, 파오카, 기타, 이따, 석가오, 이따, 와, 우라, 마, 메타, 오, 쿠투아키. 마, 아따, 와, 아따, 대, 하카, 메, 타, 파이. 가르마나 따라 왔다 왔다 죽으나 아 가만히 말하다 왔다 등하고는 죽고요 해봐봐 와카 속에는 마타이 뭔가 속에타이 뭔가 속아주름 예 다시와 같이 농행에 마타이 아 해오가 내게 한가 뭔가 그거가 와서 애가리 아과가 와왔다가 가가도니 따다 때가 속아무 이런 거 이때 왔다 합니다. 가로 모아요. 이때 헤이카카. 밑에 이 형태 카바하카. 가주 파가 히히야 못하고 그이. 밑에 오고 와마. 야 이때 파가 타요기. 나 이따라 하라이. 나 그 이따라 하라이. 가오라 이때. 이때 치카마 이때 파가 타요기 나이. 마 이때 마히타이. 카카 하고 이때. 헤마 누이 때 마히타이 이로 토이티 카바하카. 가오레타 아타타모 토코타이 토카 추추키 이타카오 마 토코타이 이타가 쿠타 토카하 미테마나 와타로 오 키타타 유로파 토바카 마리페아 쿠타메 아치노 노이키아홀 쿠타라오마 쿠타라오 타마 쿠타오마 아라 에타오마 추구요 나 아타타 유치부나 키타마라타라오 카오마로우 키타타이 우마누이 아타타타 유치오키 여기 기타 바깥으로 이렇게 고대로 어떤 마을이 마을 알아 고대로 어떤 마을과 어떤 마을 마대로 고대로 어떤 뿌리 그가 지금아 마구하러 죽고요 뭔가 마대로 마음아 죽고 겨울에 해라 영원하는 기타 오크파는 토크 무라이 메오크 파카토바 마테라오 코타에트 코라오 쿄쿠카이 마츠와 스마르 마이 마코르라 토피위 메토노 쿄쿠 파카파파 이로토 에트 코라 카오카 에트레오 마오르 응가리 하라토 마 코테라오 모테 코라 안나키 헤라오 모테 카이마 모테 모라이 아 모테 아쿠토 나라이라 에타라 마타이 카카토니 토아토이 테코아르노 에트레오 마오르 Mutata itereo, eti aki, efu kapakari, kia urutu nua imu nga reanga keite heke moi. Nara ira e tei, kutatsu mitu oku korero, uto oku wa umau. Ahokua iti rua o inte ne au, hinu ita ku aroha, kita oku wa umau. Kunga mahi wa kata ua, efu ka kua na u, kita mahi tahi. Kunga mahi ka mahaka, efu ka tua na ita oku tua kiri, uto oku wa hune amau. A kutera o maori, e pukuri ana i tō kumana, me tō ku whakapapa. Nara i rā e te iwi, kaka tūni tātou, te pukuri, ke e mei tāua. Ma tātou, e tiaki, e whakapakari, ke ara tonu ai mga rā ke te heke mai. A kia kai tā ku kai hakawa, na i pai aku kōrero, tēnā, hoche e tōi pai. Mari, me nā kāore, a, kumea chau ki tō ku whānu, i tō atonu ahe. Nara i rā, ni nā i kā tūa te whare,
1: Ngā whakatatai manu kōrero ārohe mo te tai tokerau 2026 atu i te kāreti o Puma Pāria i whāngarei. Mohikara no te kura kaupapa Māori o Pukemiro mo te wahanga Rāwhiti i haka.
2: We're your tribal connection. Radio Tautoko